0: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1: 진짜 열심히 살아요.
2: 나 sama-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-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BOK 2.
3: Mada itsumo no matsuge? Watashi wa ichinichi juu print card nemoto mitsutto noumitsu matsuge Maybelline body mascara Maybelline New York kawaro.
4: Thinking something creamy? We got you. You'll be craved with Osten Carbonara. In just 3 minutes, make the sauce, boil pasta, mix and add toppings. Sobrang takam talaga. Edi ikaw, will you resist the creaminess?
5: 美味，我只瞄准这颗心。 7-Eleven 星级响宴，和我一起特制的星级美味。 意大利面又香又辣，好贵哟！哇，一个是我最爱的台韩味，这不只是甜品，更是精品。最极致的美味就在星级响宴，快 7-Eleven 和我一起享用吧！
6: 有你open，生活有我open。
7: I'm late. What? No ships available?
8: Surprised? Welpa Cruises. A voyage across the oceans with affordable fares and a relaxing escape through the seas of Avalanchia. Safe, secure, enjoyable. Ava Cruises. Explore the seas.
9: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.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. 몸에 붙지 않으니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. 시원해서 소름. 시원해서 시원서커. K2.
10: 이도 하나 보내면 이 이놈.
11: I'm refreshing.
12: Refresh your day. Feel alive with Chaos Cola. Also available, Chaos Soda.
13: Woo! 25 pesos lang. Sulit. Bin na.
14: 브이케어 들어보셨나요?
15: 브이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. 트위스 어데이 니아르.
16: Hi guys! init na init ng panahon. Mapapagod pa pagkatapos maglaro ng basketball. Iniisip niya ano-anong dapat na inumin ito. Eto na lang, uminom ng Sinsis Lime, ang soda drink na may lasa ng lime para ma-refresh ang iyong lalamunan at ang iyong katawan. Fresh, 'di ba?